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 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모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회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후 얼마 안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리와 피폭자를 기록한 영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영향입니다. 이 영화는 전부터 공개됐었지만 소장한 영화자료관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가 최신 기재로 필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하의 넓은 범위로 기록돼 있는 장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 피폭자에 대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열상을 피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지만 관광 영상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피폭자를 지켜보는 아이의 표정과 학교 건물이 피폭유구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시로야마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0: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게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1: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니 씨는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애니 씨는 미국의 엔솔로킷과 자사 등의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9월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조업, 그리고 유통 서비스업 등에 제공합니다. AI 보급과 함께 AI를 악용해 부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하나에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통신 횟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엔티티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토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0: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 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 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

0: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오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이중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이중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0: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 후 얼마 안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 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리와 피폭자를 기록한 영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영향입니다. 이 영화는 전부터 공개됐었지만 소장한 영화자료관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가 최신 기재로 필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하의 넓은 범위로 기록돼 있는 장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 피폭자에 대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열상을 피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지만 관각 영상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피폭자를 지켜보는 아이의 표정과 학교 건물이 피폭유구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시로야마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계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1: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니씨는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애니씨는 미국의 엔솔로픽과 자사 등의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9월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조업, 그리고 유통 서비스업 등에 제공합니다. AI 보급과 함께 AI를 악용해 부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하나에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통신 횟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NTT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さん,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토가 묻습니다.
2: 탐산,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미소라멘가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미소라멘.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산,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반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반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반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2: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1: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5: 인기가 아리마스
0: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인기
0: 는 인기
5: 아리마스
0: 는 동사 있다
5: 아르
0: 의 마스 형이죠.
2: 고레가 오스스메 데스
1: 이게 추천할 만해요.
5: 고레
0: 는 이것
5: 오스스메는
0: 추천입니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인기가 아리마스. 1번 인기가 아리마스. 도레가 1번 인기가 아리마스카?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5: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도레가 이치반 야스이 데스카? 도레가 이치반 야스이 데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고주문와?
5: 고주문와?
0: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5: 주문은
0: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타무상, 나니 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 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2: 일본의 라멘은 오이시이요. 僕は 미소라멘이 好きなんだ.
3: 私 미소라멘にします.
2: 食いしん坊 카이토니 오마카세.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1: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0: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1: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한

0: 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1: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 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모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초당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0: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후 얼마 안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계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1: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니 씨는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애니 씨는 미국의 엔솔로킷과 자사 등의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9월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조업, 그리고 유통 서비스업 등에 제공합니다. AI 보급과 함께 AI를 악용해 부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하나에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통신 횟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NTT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산,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산,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2: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 一番은
0: 제일,
2: 美味しい는
0: 맛있다로
2: 一番美味しい
0: 는 제일 맛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2: ですか?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2: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2: 美味しい의
0: 앞에
2: 一番을
0: 붙여서
2: 一番美味しい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2: どれが一番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2: どれ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3: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美味しいです. 一番美味しいです.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4: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5: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3: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0: 人気があります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人気는
0: 인기,
2: あります는
0: 동사 있다,
2: ある의
0: ます형이죠.
5: これがおすすめです.
3: 이게 추천할 만해요.
0: これ는 이것,
2: おすすめ는
0: 추천입니다.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人気があります. 一番人気があります.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2: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고주문와?
2: 고주문와?
0: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2: 주문은
0: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고주문와? 탐상, 何にする?
1: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6: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1: 味噌ラーメン?
7: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1: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3: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3: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0: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3: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 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모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회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후 얼마 안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리와 피폭자를 기록한 영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영향입니다. 이 영화는 전부터 공개됐었지만 소장한 영화자료관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가 최신 기재로 필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하의 넓은 범위로 기록돼 있는 장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 피폭자에 대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열상을 피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지만 관광 영상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피폭자를 지켜보는 아이의 표정과 학교 건물이 피폭 유구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시로야마

0: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계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1: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니 씨는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애니 씨는 미국의 엔솔로킷과 자사 등의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9월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조업, 그리고 유통 서비스업 등에 제공합니다. AI 보급과 함께 AI를 악용해 부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하나에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통신 횟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NTT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2: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2: 一番은
0: 제일,
2: 美味しい는
0: 맛있다로
2: 一番美味しい
0: 는 제일 맛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2: ですか?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2: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2: 美味しい의
0: 앞에
2: 一番을
0: 붙여서
2: 一番美味しい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2: どれが一番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2: どれ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3: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美味しいです. 一番美味しいです.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4: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5: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3: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2: 人気があります.
0: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人気
0: 는 인기.
2: あります.
0: 는 동사 있다.
2: ある의
0: 마스형이죠.
5: これがおすすめです.
3: 이게 추천할 만해요.
0: これ는 이것.
2: おすすめ는
0: 추천입니다.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人気があります. 一番人気があります.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2: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고주문와?
2: 고주문와?
0: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2: 주문은
0: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고주문와? 탐사, 나니 이스르?
1: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6: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1: 미소라멘.
7: 일본의 라멘은 오이시요. 僕は 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1: 私 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8: 食いしん坊 카이토니 오마카세.
3: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3: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0: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3: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

0: 예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모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 후 얼마 안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리와 피폭자를 기록한 영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영향입니다. 이 영화는 전부터 공개됐었지만 소장한 영화자료관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가 최신 기재로 필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하의 넓은 범위로 기록돼 있는 장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 피폭자에 대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열상을 피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지만 관각 영상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피폭자를 지켜보는 아이의 표정과 학교 건물이 피폭유구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시로야마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계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0: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니 씨는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애니 씨는 미국의 엔솔로킷과 자사 등의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9월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조업, 그리고 유통서비스업 등에 제공합니다. AI 보급과 함께 AI를 악용해 부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하나에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통신 횟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엔티티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토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반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방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도레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도레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방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게제일인기가있어요？
5: 人気があります。
0: 는인기가있어요라는뜻입니다。
5: 人気
0: 는인기
5: あります。
0: 는동사있다
5: ある
0: 의마스형이죠。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이게추천할만해요。
5: これ
0: 는이것。
5: おすすめ
0: 는추천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밖에도어느걸고르면좋을지물어볼까요？여행가방을사러왔다고가정해보세요。어느게가장싼지가게사람에게물어보세요。싸다는
5: 야스이야스이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추가표현은대화에서점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ご注文は？
5: ご注文は？
0: 는주문은요라는뜻으로점원이손님에게주문을받을때사용합니다。
5: 주문
0: 은주문인데상대방에게경의를나타내는고가앞에붙어있죠。끝에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로그뒤에뭘로하시겠습니까라는문장이생략돼있는거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おい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おい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라면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라면을알고계시나요？밀가루를반죽해서길게뽑은국수를삶아서뜨거운국물에넣고삶은달걀이나고기야채를얹은음식인데요。라면은원래중국음식이었지만일본에서발전해서이제는일본을대표하는음식의한해가됐죠。
1: 네라면국물은여러가지가있지요。
0: 네육수국물은닭뼈나돼지뼈해산물을우려낸것등이있고요。맛은된장소금간장등다양한종류가있죠。
1: 네지금도새로운라면이속속개발되고있는것같아요。
0: 네그중에는치즈나생크림등을사용한특이한라면이등장하기도하고새로운맛을고안해내는것같아요。그리고일본각지에는특색있는지역라면도있으니까여러곳을찾아가서먹어보는것도여행의재미일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

0: 예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 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모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후 얼마 안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리와 피폭자를 기록한 영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영향입니다. 이 영화는 전부터 공개됐었지만 소장한 영화자료관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가 최신 기재로 필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하의 넓은 범위로 기록돼 있는 장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 피폭자에 대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열상을 피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지만 관각 영상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피폭자를 지켜보는 아이의 표정과 학교 건물이 피폭유구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시로야마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계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0: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엔티티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산,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산,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반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반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0: 올해가 이치반 오이시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1: 네, 그렇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오이시데스. 이치반 오이시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데스까?
1: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2: 인기가 있습니다.
1: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인기
1: 는 인기.
2: 아리마스
1: 는 동사 있다.
2: 아르
1: 의 마스 형이죠.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이게 추천할 만해요.
2: これ
1: 는 이것.
2: おすすめ
1: 는 추천입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2: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5: 고주문은?
2: 고주문은?
1: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2: 주문은
1: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고주문은? 탐산, 何にする?
6: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5: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6: 味噌ラーメン.
7: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6: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0: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1: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0: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 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 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 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0: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 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오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이중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이중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0: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 후 얼마 안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리와 피폭자를 기록한 영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영향입니다. 이 영화는 전부터 공개됐었지만 소장한 영화자료관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가 최신 기재로 필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하의 넓은 범위로 기록돼 있는 장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 피폭자에 대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열상을 피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지만 관각 영상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피폭자를 지켜보는 아이의 표정과 학교 건물이 피폭유구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시로야마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계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1: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니씨는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애니씨는 미국의 엔솔로킷과 자사 등의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9월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조업, 그리고 유통 서비스업 등에 제공합니다. AI 보급과 함께 AI를 악용해 부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하나에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통신 횟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 1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엔티티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토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一番美味しい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ですか?를
0: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0: 뭐래가 이치방 오이시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1: 네, 그렇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오이시데스. 이치방 오이시데스.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데스까?
1: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3: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4: 고레가 오스스메 데스.
1: 뜻을 확인할까요?
3: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카?
0: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2: 인기가 아리마스
1: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인기
1: 는 인기,
2: 아리마스
1: 는 동사 있다,
2: 아르의
1: 마스형이죠.
4: これが おすすめ です.
0: 이게 추천할 만해요.
2: これ
1: 는 이것,
2: おすすめ
1: 는 추천입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인기가 아리마스.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 도레가 이치반 인기가 아리마스까?
1: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2: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고주문와?
2: 고주문와?
1: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2: 주문은
1: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味噌ラーメン?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7: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0: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1: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0: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도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기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사,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산, 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기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기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산, 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美味しい는
0: 맛있다로
5: 一番美味しい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ですか?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美味しい
0: 에 앞에
5: 一番을
0: 붙여서
5: 一番美味しい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どれが一番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どれ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반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6: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1: 노래가 1번 인기가 ありますか?
2: 어느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3: 인기가 아ります.
0: 는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3: 인기
0: 는 인기.
3: あります.
0: 는 동사 있다.
3: ある.
0: 의 ます 형이죠.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2: 이게 추천할 만해요.
3: これ.
0: 는 이것.
3: おすすめ.
0: 는 추천입니다.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인기가 아ります. 1번 인기가 아ります.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 밖에도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까요? 여행 가방을 사러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느 게 가장 싼지 가게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싸다는
3: 야스이, 야스이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고주문와?
3: 고주문와?
0: 는 주문은요? 라는 뜻으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3: 주문은
0: 주문인데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고가 앞에 붙어 있죠. 끝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로 그 뒤에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고주문은? 탐사,何にする?
6: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5: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6: 味噌ラーメン。
7: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6: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 라면을 알고 계시나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길게 뽑은 국수를 삶아서 뜨거운 국물에 넣고 삶은 달걀이나 고기, 야채를 얹은 음식인데요. 라면은 원래 중국 음식이었지만 일본에서 발전해서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의 하나가 됐죠.
2: 네, 라면 국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0: 네, 육수 국물은 닭뼈나 돼지뼈, 해산물을 우려낸 것 등이 있고요. 맛은 된장, 소금, 간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2: 네, 지금도 새로운 라면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 중에는 치즈나 생크림 등을 사용한 특이한 라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고안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각지에는 특색 있는 지역 라면도 있으니까 여러 곳을 찾아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9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 재해당국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8월 26일에 일어난 대규모 토속류로 지금까지 1,25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0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21명이 사망하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국영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복수의 수력발전소에는 작업원 등 적어도 900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영상에는 네팔군이 물에 잠긴 터널 속을 보트로 수색하고 있는 모습과 구조대가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설치해 터널 내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수색에는 인도와 한국, 중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발전소 지하실에는 46명이 남겨져 있고 무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계자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구조활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기자들에게 네팔 정부의 요청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긴급 원조대 전문가팀을 4일부터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일 자이카, 일본 국제협력기구 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히고 의료 분야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0: WMO 세계기상기구는 3일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과 관련해 한층 더 발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남미 페루 앞바다의 적도 부근의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열파나 가뭄 등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MO에 따르면 해수면 수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엘니뇨 현상이 연말에 걸쳐 절정에 달하면서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3일 회견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발달하면 지금까지 모니터링해온 그 어떤 엘니뇨 현상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MO는 엘니뇨 현상이 강해져 세계 각지에서 강수량과 기온이 크게 변화하면서 홍수나 가뭄 등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각국에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몽골에서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모태기 외상은 3일 오후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회담에서 일본 등을 제3의 이웃나라라고 위치짓고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는 몽골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국제정세에 함께 대처해 가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바트체첵 외교장관이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을 나타냈고 모태기 외상은 북조선의 우호국인 몽골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근교의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동 기자 발표에서 모태기 외상은 몽골은 소중한 친구이고 일본은 몽골에 있어 계속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며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력히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소속 여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중우호 의원연맹 회장인 모리야마 전 자민당 간사장은 3일 기자들에게 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9월 중에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을 결성하고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과 누구를 만날지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일중 관계는 작년 11월 이른바 타이완 유사에 대한

0: 한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악화된 가운데 방문단은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의 중국과 일본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면서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면 그들과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국내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교류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1: 히로시마시 영화자료관이 소장한 피폭후 얼마 안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을 촬영한 기록영화 필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넓은 범위로 기록된 장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1945년 9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리와 피폭자를 기록한 영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영향입니다. 이 영화는 전부터 공개됐었지만 소장한 영화자료관 히로시마시 영상문화 라이브러리가 최신 기재로 필름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하의 넓은 범위로 기록돼 있는 장면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히로시마 피폭자에 대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가락 열상을 피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발가락이 보이지 않았지만 관각 영상에서는 발가락 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피폭자를 지켜보는 아이의 표정과 학교 건물이 피폭유구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구시로야마 국민학교의 당시 내부 상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시 영화의 일반적인 화폭으로 상영돼 왔는데 이번에 발견된 장면은 다른 사이즈로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부가 끊어진 상태로 공개됐었습니다. 원폭 자료관의 오치바 히로노부 하게계장은 당시 상황이나 촬영자의 생각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된다며 정보량이 늘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의의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다음 달에 히로시마시에서 특집 상영될 예정입니다.
0: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NEC는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NEC는 미국의 엔솔로킷과 자사 등의 고성능 AI가 자동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책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제안하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9월 말부터 금융기관과 제조업, 그리고 유통서비스업 등에 제공합니다. AI 보급과 함께 AI를 악용해 부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공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하나에 사이버 공격으로 보이는 통신 횟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 1년간 평균 약 13초에 한 차례에 상당하는 사례가 관측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와 엔티티 데이터도 AI가 자동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각각 시작한 가운데 AI를 이용한 대책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기업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ご注文は?
0: 주문은요?
1: 가이토가 묻습니다.
2: 탐さん何にする?
0: 탐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味噌ラーメン.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美味しいよ. 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どれが一番美味し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どれ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どれ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一番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一番美味しい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ですか?
0: 를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一番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
0: 에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이치방 오이시이데스.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이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4: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6: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4: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게제일인기가있어요？
5: 人気があります。
0: 는인기가있어요라는뜻입니다。
5: 人気
0: 는인기
5: あります。
0: 는동사있다
5: ある
0: 의마스형이죠。
6: これがおすすめです。
1: 이게추천할만해요。
5: これ
0: 는이것。
5: おすすめ
0: 는추천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밖에도어느걸고르면좋을지물어볼까요？여행가방을사러왔다고가정해보세요。어느게가장싼지가게사람에게물어보세요。싸다는
5: 安い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추가표현은대화에서점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ご注文は？
5: ご注文は？
0: 는주문은요라는뜻으로점원이손님에게주문을받을때사용합니다
5: 주문
0: 은주문인데상대방에게경의를나타내는고가앞에붙어있죠끝에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로그뒤에뭘로하시겠습니까라는문장이생략돼있는거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おい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6: 日本のラーメンはおい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라면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라면을알고계시나요밀가루를반죽해서길게뽑은국수를삶아서뜨거운국물에넣고삶은달걀이나고기야채를얹은음식인데요라면은원래중국음식이었지만일본에서발전해서이제는일본을대표하는음식의하나가됐죠
1: 네라면국물은여러가지가있지요
0: 네육수국물은닭뼈나돼지뼈해산물을우려낸것등이있고요맛은된장소금간장등다양한종류가있죠
1: 네지금도새로운라면이속속개발되고있는것같아요
0: 네그중에는치즈나생크림등을사용한특이한라면이등장하기도하고새로운맛을고안해내는것같아요그리고일본각지에는특색있는지역라면도있으니까여러곳을찾아가서먹어보는것도여행의재미일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ターの掛布から5球目打ってライト伸びたー